0: 나게 무스코이다 무쿠마소 지나소 야글 맛가에 세언세 아르마스 투스미순엘 마이토이다
1: 내운은 부부베티시 안마가운스도 Smith Rock.